0: 아니요.
1: 게이 웹사이트.
2: Hey buddy. Do you like the boot of my baby?
1: Man.
2: Store.
1: Sex. Dungeon. Gay.